0: 할래 할까 아까 뿌에 너 뿌하네.
1: 야, 무도나 바이나 루나 무컨고 디비 아미우샤니아 미게브자쿠 클롬스만루에 요응임 컨리에 점다가